역할을 발휘해 사업을 추동해야 합니다. 작품을 조난시켜야 합니다. 엄격한 표준을 늦추지 않고 세밀한 요구를 꼼꼼히 시달하며 신중한 경외심을 품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해 정확한 치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의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도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든든히 구축하고 건전한 상시와 감시 측정 방조 부추 기재를 세워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최저선을 엄수하는 것은 상시와 방조 부축의 최우선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적 임무입니다. 재반 조치를 평양해 빈곤 해탈 군중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누릴 수 있도록 전력으로 촉진하는 것은 상시화 방조 부축의 핵심 목표이자 방조 부축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중점삽 임무에 대조하고 맞춤형 훈련을 조직 전개해 정책을 철저히 설명하고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며 표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군중의 인정도를 중시하고 군중 신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결부해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군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바로잡으며 마음과 정으로 군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을 해결해 실제적인 방조 부축 성과로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는 전주 상시화 방조 부축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혼춘시 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 박철만이 전시 겨울철 집중 열공급 준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조밀하게 포치하며 열공급의 각항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열공급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보장에 전력을 다해 군중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대당 길림 발전 유한회사, 혼춘 열전기 분회사, 시성휘 열공급 유한회사 등지에서 석탄 비축 및 설비 운행, 열공급 지휘 중심 운행, 열공급 응급 대비책 재정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각 측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열공급 배관망, 발전 설비에 존재하는 우한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해 기한 내에 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 우한을 난방 처리 도래하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열공급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군중의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군중의 난방 관련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열공급 정책에 대한 선전 해독을 착실하게 잘해 군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제때 응답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택 건설, 응급 등 관련 부문 연동을 강화하고 석탄 비축, 전력 보장, 응급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일상 감독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난방 보장 방안을 세분화하며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극단적인 좋은 날씨에 대비할 준비를 잘하며 열공급 조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돌발 고장에 대한 긴급 수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열공급 기업은 주체적 책임을 짊어지고 시설 점검 정비를 다그쳐 추진하며 응급 보상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인원 양성과 물자 비축을 잘하고 열공급 시작 전 각종 준비 사업을 높은 기준으로 완성해 정해진 시기에 기준에 부합되도록 밸브를 열어 난방을 시작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보장해 대중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지비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5년 전 10월 12일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서 길림성, 흑룡강성 두 성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의 길림성 구역은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핵심 구역은 바로 연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훈춘 왕청의 10여 개 향진이 모두 공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5년 사이 공원 안에 야생 동북 호랑이
동부표범 개체수는 시범체제 초기에 각각 27마리, 42마리에서 약 72마리, 약 115마리로 늘어났고, 새끼 호랑이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숲 자체로서 숲이 좋은지 나쁜지는 호랑이와 표범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 호랑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온대 침활 혼합립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으며 생태학상 우산 보호종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은 마치 우산을 펴는 것과 같아서 숲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하게 됩니다. 우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먹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체 암호랑이 한 마리의 서식권은 300 내지 500평방킬로미터이고 수호랑이는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기도 합니다. 이숲 안에서 충분한 마룻, 멧돼지, 꽃사슴, 노루를 찾아야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새끼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 밀도가 부족하면 암호랑이는 새끼를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해 호랑이와 표범이 이곳에 자리 잡고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이 숲의 합격증을 발급한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은 곧 그가 살아가는 숲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촌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희는 한 차례 순찰할 때 골짜기에서 꽃사슴 100여 마리를 목격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꽃사슴은 이 구역의 우세종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한때 통밀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0년대 말 중의회 연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야생동부 호랑이는 한때 16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하고서 지난 5년간 공원은 감량 정비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광산권 156건을 전부 폐쇄 철수시키고 골계 도급 사업 276건을 질서 있게 정리했는데 루계로 삼림 횟수 퇴경 환림 면적이 3만 4천 모에 달합니다. 또 호랑이 표범의 활동을 오랫동안 방해했던 방목소 8만 1,500 마리를 정리하고 불법 방목 울타리 134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예전에는 삼림 도로 양옆에 울타리가 빽빽해 호랑이와 표범이 지나가려면 10여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며 끊겼던 삼림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숲이 이어지자 먹잇감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는 불법 밀렵 도구 철거, 겨울 먹이 보충, 수렵 방목 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꽃사슴, 노루, 멧돼지 개체 수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훈촌 구역에서 유재류 동물 활동이 30만여 회 감축됐고 먹잇감 군집 상대 풍부도는 시범 초기보다 한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 지역 우세종으로 회복됐습니다. 숲이 좋아지자 호랑이와 표범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호랑이와 표범의 활동 범위는 공원 면적의 80% 이상을 피복합니다. 지난해 11월 훈촌 구역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5마리를 거느리는 영상이 촬영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부 호랑이 6마리가 한 화면에 동시 촬영된 기록입니다. 감축 결과, 지금 동부 호랑이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사냥에 성공하는 반면, 예전에는 보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숲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의 동부 호랑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행도로, 맹인도로, 공공주차 공간은 공공자원에 속하므로 사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시구역의 일부 3륜차, 전동차 판매 상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공공구역을 점용해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용모와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출행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많은 3륜차, 전동차, 경련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전시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 장기간 문 앞에 공공주차 공간과 소방 통로를 점용해 판매 차량을 세워 시민들의 주차 자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전시 차량이 함부로 인행도에 놓여 공공

목적지를 짓밟고 맹인 도로를 막고 해서 행인들은 부득이하게 차선으로 돌아가 통행해야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 통행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가 뒤섞여 통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가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세척하면서 발생한 기름때를 함부로 버리고 흘려보내 지면에 고질적인 기름 자국이 생깁니다. 로면이 미끄럽고 더러워져 길가의 전반 면모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 효율도 저하시킵니다. 이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전문 정돈을 전개하고 순찰집법 력도를 높이며 규정을 어기고 주차하는 차량을 정리하고 상인들이 맹인 도로, 인행 도로와 공공주차 공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동시에 로면의 기름때를 정리하며 로면 청결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감독관리 기재를 건전히 하고 문합 세 가지 책임을 다지며 상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해 군중들에게 도로를 돌려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도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13일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는 바른 초심을 이어받아 햇살 속에서 새 출발, 2025급 신입생 출발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입생들의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조사로 지혜를 깨우는 등 전통 예의를 통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10월 13일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북경동인당 훈촌약방위원회사와 연합으로 약향으로 중양절을 따뜻하게 베개로 로우는 행복 지켜 주제 활동을 개최해 로인들이 전통 중의학 양생 문화를 요해하고 가을, 겨울철 양생 및 가정 내 건강 관리에 관한 작은 지식을 보급했으며 수면 조절과 목 어깨 관리 등과 관련한 로인들의 궁금증에 해답함으로써 로인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절실히 높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부쪽 사업에 대해 재포치, 재추진, 재시달을 진행했습니다. 조 당위 부석이 림서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도경국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립지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하는 정치적 자각을 강화하며 각급 각 부문의 주요 책임자는 중점 임무를 직접 배치 독촉하고 총 책임을 지며 틀어줘야 할 사업을 확실히 틀어지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며 재반 배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시행되며 효과를 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고 종점을 부각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강하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틀어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협동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당위는 총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정부는 실행을 추진하며 업종 부문은 각자 역할을 발휘해 사업을 추동해야 합니다. 작품을 조난시켜야 합니다. 엄격한 표준을 늦추지 않고 세밀한 요구를 꼼꼼히 시달하며 신중한 경외심을 품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해 정확한 치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의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도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든든히 구축하고 건전한 상시와 감시 측정 방조 부추 기재를 세워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최저선을 엄수하는 것은 상시와 방조 부축의 최우선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적 임무입니다. 재반 조치를 평양해 빈곤 해탈 군중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누릴 수 있도록 전력으로 촉진하는 것은 상시화 방조 부축의 핵심 목표이자 방조 부축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각급 각 부문은 종점삽 임무에 대조하고 맞춤형 훈련을 조직 전개해 정책을 철저히 설명하고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며 표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군중의 인정도를 중시하고 군중 신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결부해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군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바로잡으며 마음과 정으로 군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일을 해결해 실제적인 방조 부축 성과로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는 전주 상시화 방조 부축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홍준시 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 박철만이 전시 겨울철 집중 열공급 준비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조밀하게 포치하며 열공급의 각항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열공급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보장에 전력을 다해 군중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대당 길림 발전요한회사, 혼춘 열전기 분회사, 시성휘 열공급요한회사 등지에서 석탄 비축 및 설비 운행, 열공급 지휘 중심 운행, 열공급 응급 대비책 재정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각 측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문제 방향을 견지하고 열공급 배관망, 발전 설비에 존재하는 우한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해 기한 내에 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 우한을 난방 처리 도래하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열공급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군중의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군중의 난방 관련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열공급 정책에 대한 선전 해독을 착실하게 잘해 군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제때 응답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택 건설, 응급 등 관련 부문 연동을 강화하고 석탄 비축, 전력 보장, 응급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일상 감독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난방 보장 방안을 세분화하며 날씨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극단적인 좋은 날씨에 대비할 준비를 잘하며 열공급 조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돌발 고장에 대한 긴급 수리,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열공급 기업은 조체적 책임을 짊어지고 시설 점검 정비를 다그쳐 추진하며
응급보상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인원 양성과 물자 비축을 잘하고 열 공급 시작 전 각종 준비 사업을 높은 기준으로 완성해 정해진 시기에 기준이 부합되도록 밸브를 열어 난방을 시작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보장해 대중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지비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5년 전 10월 12일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서 길림성, 흥룡강성 두 성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중 하나입니다. 공원의 길림성 구역은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핵심 구역은 바로 연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훈춘 왕청의 10여 개 향진이 모두 공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5년 사이 공원 안에 야생 동북 호랑이, 동북 표범 개체 수는 시범 체제 초기에 각각 27마리, 42마리에서 약 72마리, 약 115마리로 늘어났고 새끼 호랑이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숲 자체로서 숲이 좋은지 나쁜지는 호랑이와 표범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북 호랑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온대 침활 혼합립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으며 생태학상 우산 보호종이라고 부릅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은 마치 우산을 펴는 것과 같아서 숲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을 함께 보호하게 됩니다. 우산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먹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체 암호랑이 한 마리의 서식권은 300 내지 500평방킬로미터이고 수호랑이는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기도 합니다. 이숲 안에서 충분한 마룻, 멧돼지, 꽃사슴, 노루를 찾아야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새끼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 밀도가 부족하면 암호랑이는 새끼를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해 호랑이와 표범이 이곳에 자리 잡고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이 숲의 합격증을 발급한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지키는 것은 곧 그가 살아가는 숲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동북호랑이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촌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희는 한 차례 순찰할 때 골짜기에서 꽃사슴 100여 마리를 목격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꽃사슴은 이 구역의 우세종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한때 통밀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0년대 말 중외연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야생동북호랑이는 한때 16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하고서 지난 5년간 공원은 감량 정비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광산권 156건을 전부 폐쇄 철수시키고 골계 도급 사업 276건을 질서 있게 정리했는데 루계로 삼림 횟수 퇴경 환림 면적이 3만 4천 모에 달합니다. 또 호랑이 표범의 활동을 오랫동안 방해했던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불법 방목 울타리 130여만 미터를 철거했습니다. 예전에는 삼림도로 양옆에 울타리가 빽빽해 호랑이와 표범이 지나가려면 10여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며 끊겼던 삼림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숲이 이어지자 먹잇감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는 불법 밀렵 도구 철거, 겨울 먹이 보충, 수렵 방목 금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꽃사슴, 노루, 멧돼지 개체 수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훈촌 구역에서 유재류 동물 활동이 30만여 회 감축됐고 먹잇감 군집 상대 풍부도는 시범 초기보다 한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 지역 우세종으로 회복됐습니다. 숲이 좋아지자 호랑이와 표범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호랑이와 표범의 활동 범위는 공원 면적의 80% 이상을 비옥합니다. 지난해 11월 훈촌 구역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5마리를 거느리는 영상이 촬영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야생 동북 호랑이 6마리가 한 화면에 동시 촬영된 기록입니다. 감축 결과
지금 동부 호랑이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사냥에 성공하는 반면 예전에는 보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숲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의 동북 호랑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은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행도로, 맹인도로, 공공주차 공간은 공공자원에 속하므로 사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시구역의 일부 삼륜차, 전동차 판매 상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공공구역을 점용해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용모와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출행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많은 삼륜차, 전동차, 경련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전시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 장기간 문 앞에 공공주차 공간과 소방 통로를 점용해 판매 차량을 세워 시민들의 주차 자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전시 차량이 함부로 인행도에 놓여 공공 녹지를 짓밟고 맹인 도로를 막고 해서 행인들은 부득이하게 차선으로 돌아가 통행해야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 통행권익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가 뒤섞여 통행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가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세척하면서 발생한 기름때를 함부로 버리고 흘려보내 지면에 고질적인 기름 자국이 생깁니다. 로면이 미끄럽고 더러워져 길가의 전반 면모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 효율도 저하시킵니다. 이에 교통관리, 도시관리 등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전문 정돈을 전개하고 순찰집법 력도를 높이며 규정을 어기고 주차하는 차량을 정리하고 상인들이 맹인도로, 인행도로와 공공주차 공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동시에 로면의 기름때를 정리하며 로면 청결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시와 감독관리 기재를 건전히 하고 문앞세 가지 책임을 다지며 상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인도해 군중들에게 도로를 돌려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도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13일 훈촌시 제1소학교에서는 바른 초심을 이어받아 햇살 속에서 새 출발, 2025급 신입생 출발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신입생들의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주사로 지혜를 깨우는 등 전통 예의를 통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10월 13일 훈촌시 하남가도 양광사회구역에서는 북경동인당 훈촌약방위원회사와 연합으로 약향으로 중양절을 따뜻하게, 베개로 로는 행복 지켜 주제 활동을 개최해 로인들이 전통 중의학 양생 문화를 요해하고 가을, 겨울철 양생 및 가정 내 건강 관리에 관한 작은 지식을 보급했으며, 수면 조절과 목 어깨 관리 등과 관련한 로인들의 궁금증에 해답함으로써 로인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절실히 높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에서아름다운향촌건설현장추진회의를소집했습니다동부호랑이표범국가공원에는보이지않은하나의망이있는데기지국25개와카메라근3만대로구성된이시스템을통해우리는깊은산속의호랑이와표범을관찰할수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0일부터11일까지우리주에서는아름다운향촌건설현장추진회의를소집했습니다회의는현장참관집중회의회보교류등방식을통해건설성과를총화하고사업경험을교류했으며농촌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성격을지속적으로추진해향촌의전면적인지능에동력을부여하는데목적을두고다음단계전주아름다운향촌건설의중점임무를포치했습니다조당위부석이림소림이집중회의를사회함과아울러연설했으며부조장두경국이사업을포치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아름다운향촌건설은전체국민에관련되는체계적인사업으로향촌의전면적인지능과관계됩니다지난3년간각현시에서는적극적으로향촌건설에힘을기울여일정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이를토대로결심을더확고히하고더큰힘을쏟아아름다운향촌건설을지속적으로깊이있게추진해향촌의전면적인지능을더욱잘추진해야합니다지도간부들은자신의직책에충실하고책임을알고담당하려는진취심을강화해야합니다선진을본받고격차를찾으며부족함을깨닫고분발하려는긴박감을강화해야합니다외부의힘을잘이용하고여러면의지원을적극쟁취하며난관을돌파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을많이강구해야합니다목표를달성할때까지포기하지않는정신으로난관을공략하고어려움을극복하는행동력

0: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확실하게 사업을 풀어주고 실천과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강화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과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힘을 기울여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뚜렷한 변화와 실질적인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상시화,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참답게 사업을 풀어주고 착실히 일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적극 행동해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및 성격 재반 임무를 전력으로 시달해 천리 변방에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의 도약 추월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장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선후하여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홍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총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우진성, 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촌의 환경 정비, 환경 미화, 기반 시설 보완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지역의 독특한 건설 사로와 실천 방법을 요약하고 학습했습니다. 이어서 소집된 집중 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 단계적 성과와 현존하는 문제 및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차례로 회고하고 나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참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랑이 표범은 14,100평방킬로미터의 림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 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의 망이 있는데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측 시스템 화면에서 림해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부 호랑이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호랑이를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해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암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측,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촌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암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령을 넘어 12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는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촌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림해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세 개의 감측망이 겹치면서 전방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매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 호랑이와 동북 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식 영상은 단련녀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한 후에야 호랑이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5년이 지나면서 이런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에서는 동부 호랑이의 활동을 3만 여 차례, 동부 표범의 활동을 4만 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변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차례 걸쳐 새끼의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 호랑이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5미를 떠나 각자 토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호랑이와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의 의탁에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길림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 연합 보도에서 훈촌 종합 보호구의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입 무역액이 동기 대비 89% 증가한 데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관청소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 보호구의 대외무역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입 무역액은 159억 2,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2025년 동기 대비 14계단 상승했으며 지역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일의 훈촌은 동부가 변경 개방의 전초 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보세 도하기 정책과 변경 지역의 지리적 우세가 중첩되는 효과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의 보세 도하기 새 모식을 여러 가지 모식해냈습니다. 또한 통상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세 조난 무역과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의 새 호흡태를 육성하고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정부의 도시 열공급 사업 관련 지시 요구 및 길림성 도시 열공급 조례 제15조 교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 난방기 열공급 개시일은 2026년 10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겨울철 열공급 보장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고 민생의 최저선을 절실히 수호하는 것으로 군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훈촌시 성휘열공급위원회사에서는 올해 겨울 열공급 사업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열공급 기업 지령지휘 중심에서는 보일러가 계속 가열되고 열공급 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삼일꾼들은 대형 화면을 주시하며 관망 급수 압력, 온도 등 각종 운행 지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열공급 관망 운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열공급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성휘 열공급위원회사는 관망순의 점검, 비상수리, 봉사 당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군중의 요구를 제때 접수하며 열공급 운행 상태를 긴밀히 살펴 열공급 품질을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생의 따뜻함을 주민 가정까지 전달할 방침입니다. 다음. 훈촌시 밀강향 아름다운 향촌 풍년 예찬 주제 문예회복 공연이 근일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향 각촌 마을에서 온 문예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풍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쾌한 선율과 함께 문예 회복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 무용, 노래 반주 무용 등 전체런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포만된 정신과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였으며 우렁찬 노랫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져 변경 향촌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공연을 관람하러 온 초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농후한 생활의 정취가 활동 현장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계시죠? 10월에 들어서니 기온도 전 단계에 비해 내림세를 보이고 특히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낮 동안 무난한 날씨가 많은 만큼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맘때 날씨는 변화가 많고 기온 기복도 심한 만큼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활동 계획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가을이라 대기가 건조한 만큼 야외 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천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 춘화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1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12도. 양포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 경신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3도. 반석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기온은 13도. 영안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13도. 밀강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12도. 방천 최저 기온은 2도, 최고 기온은 13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에서아름다운향촌건설현장추진회의를소집했습니다동부호랑이표범국가공원에는보이지않은하나의망이있는데기지국25개와카메라근3만대로구성된이시스템을통해우리는깊은산속의호랑이와표범을관찰할수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0일부터11일까지우리주에서는아름다운향촌건설현장추진회의를소집했습니다회의는현장참관집중회의회보교류등방식을통해건설성과를총화하고사업경험을교류했으며농촌주거환경의질적향상과성격을지속적으로추진해향촌의전면적인지능에동력을부여하는데목적을두고다음단계전주아름다운향촌건설의